0: 밥은 고개면서 계속 기먹었어.
1: 밥을 난 뒤에 들어 가슴 밖에 안 들어.
0: 오빠야 나 이제 미친 임신아.
2: 네 오빠 탈수는 왔겠다.
0: 그 당시 준다 아베는